0: 나시망 힐 크리스창마니 기드랑코 크나스와하 다우 득득사니 자마노 사카판 만데니 기드랑코 크낭스카겐.
1: 에크 프라카르 세 PM 제 앱 가리보케 제 반 가이.

반 아카시와니 투라 소마이다 오치기니 베진 미츠쿵 아하 아로에 소마요 나시망 그레팅손 마락니 자송가탈니 기트랑코 크낭스카겐 기트랑아라 라상겐 시티라이트코 아로 오 카사라 차메

나시망 발클린 모문니 기드랑코 크나스와하 아르웨 기드랑 박사 자송가탈니 기드랑코 가마타니 소메베 야눈 보나하 다우치기니 콜라치옹아하운 델리 스테이션니 와탓카파 베벳 바르티 프로그램 SMS 키 바하니 VVS 키 타라니 시그니 바지 미니 촛포마 봉아 베벳 바르티 차로카 사 바지오 베벳 바르티 히트 슈퍼 히트 사 콜라치오 베벳 바르티 만차 헤깃 그니 바지오 살니 잉글리시 코보르 그니 바지 미니 치봉 아 살니 힌디 코보르 Gni kolachio vebet parati program gatham baju hindi khobor aro gatham baji minute bunga au english khobor ko knasogen yan akashwani tura

나시망 아티스트 리톤 모먼니 아카스바니니 벨시스 스쿠가빠니오 아카스바니니 감차타니랑 니금은 아가나니고 그나소나마나하 다오방키 소메랑오 루트 모먼 아루 윌리엄 상마니 기트랑코 그나소스카긴 스캉파오 칭하나시